0: 이게 이제 이모가 될 수 없어요. 그럼 이게 이제 어디 못 돼요.
1: 아이고, 대빙이 시모니까.
0: 아, 그래.
2: Mabili mo mga tao, wala man ako tambak. Namihan mo sila magtanda kung nakatubo kayo mga ilot, ha?
3: Ay,